뭐좀 그랬어.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지. 앞뒤를 돌아보니 여기 우두커니 손이 나를 집어 삼켜버리는 저 서스퍼런 그림. 여전히 더 파랗지.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린지. 어쩜 정말 후회의 동물인지.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날지. 여전히 모르겠어. 서스퍼런 블루. 잠시 되지.